0: 따로 세안해 줘.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Yeah. This is Rush and me. Ofo. King Buddha. We're missing all the times. 지메드게 하긴 참참 어워크. This is the right time to say the word. 권하게 그럼 지가 오가 되고 팀원아 미야구 느끼해 참 팀이사키야 티챔디 미야구 기구야 쪼아구에 하치에가 만나 고마구에 과우구와 되고 디디 무세 가워키 권한나 권하 디기아테 하아 치에가라